0: doing its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CNA asked whether President Donald Trump has approved any of South Korea's plans.
1: 대한민국은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핵의 연료입니다. 전용치 우라늄인데 우리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또 축조를 하는데 모든 역량과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무 협정에서 실무 회담에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려고 지금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minister also touched on ties with Japan, saying relations are at an all-time high, as demonstrated by shuttle diplomacy between President Lee Jae-myung and Japan's leadership. But he cautioned that discussions on an agreement to allow their militaries to exchange logistics support, known as ACSA, would require a careful approach.
1: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악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이즈미 장관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 And we have more coverage from the Shangri-La Dialogue ahead on Asia Now. Australia's defence chief stresses that the need to boost defences not just for his country, but for the region as well. He speaks with CNA about the new projects by Security Alliance AUKUS aimed at protecting the undersea domain.
2: Recognised among the world's best, CNA takes home 22 awards at the World Media Festival's 2026.